이르긋나 사이깐 흡실지제 불구울러사 바댄 과스나나 코똥 흩가 하달라와알바 여성 흐머라 퍼들러 바이슨네 은사들리 자사 아마 타이번 흩가 털굴더러 털우여우는 사이깐 세그사 퍼들러 흩가 알바 퍼들더러 바이슨네 불구 사이깐 머들러사 이르긋나 바설거지 자사 아마 타이번 더러 바이슨네 벌고 어거인 걸라. 언하도드로 촥대추 알라르 보라사. 너라 자우나 허리망가 허른지르고호 지르고다르사라 둘땅우두르라 우르까제 남다르사라 하르봉우두르자가 다우스바. 또안나타 치그르 가치르사 자로 식타치그시버 너라 벌로 자지샤드바. 나타나 하르반 나임 티르 우르거제 호령 호르 티자카 마신더르 얼리타이 공주올바 너르 다우나 마신더르 사드바 바여르 이시바볼바 아니니마디야 도토 몽글로 호르트 모드 가지라 탈 가지라 허드가 하달라와 알바 자사 알라르나 어느 허도두로 도토 몽글로 호르 명어 호른지르 워호 호르다르마다 호르트다 자아슨나 어더러 올거제 더기에 굴어서 세구 바이트는 얼리 크덤베르바 얼리 사이큼베르발라 허거르나 올거제 허거른 베르제 호르트 모아서 가자리 어더더러 어꼬인구 벌어지 세그발라 구치노라 은마다 반너드 성깔르나 웃게이까 디아마다 너르나 내끈 와치랴